0: 아빠가 아빠일 라모친요. 누스라 라모친요.
1: 아이 라몬 라몬 라몬 몬 나 타마나 나 아이 타마나 타마나 타마나 타마나 아 타마나 나
0: 아빠이고가 nagpautuwas lang ako sa mga kasilingan, tay. Kamu na! Anong sala namon sa inyo? Nagpangaboy lang kami sang batalang! Kasi bata ko! Pinalibak niyo!
1: Ramon,
0: usta
1: na! Usta na! Usta na! Usta na! Usta na!